0: 주상나 박본 알아요. 가족 발유 히어 띵기약 아비 수 우어킹 올석 아나다
1: 뜻이 아나다 아나다 가슴아웃 아나다 다음 아나지가루 모빌 썼어 안 안았으니라
0: 아프리스탄 아빠집 바다시 아나다 모빌
2: 썼어
0: 우하드다
1: 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0: sebila anata avisat pui marun taram anata ida
1: ya
0: ya ya sit timlo
1: am pikkunaalaarsinnaavo ayungla itteerama
0: itteerama ittuyu ittialutna am ittorama taram itteerama
1: kutarmiu taan attulaartaramikku
0: arama
1: taan
0: ida Asukapa luusapaa. Suutipi yukko ylän miuoluottu amma.
1: Suuato nomu itse. Suuta hinnarelrama. Suuareluottu.
0: Täyminen apinut. Tämä on kassimoo.
1: Kise itserama ilä kengusutta.
0: Itserama.
1: Itserama.
0: Kuitamme
1: Christian Christiansen, er du dog bare?
0: Unnu af mig.
1: Der kan den der.